바라다선 애주누우보이 에로베로무설만 에뒤강안리엔 간저인 애주누우보이 문어식디달반 속에 에바이로바이로 마설만나 에준